0: 나 시망 그 번아 독니 기드랑 거 같다니 소매요 콕보로 기드랑 거 그나 소는 하루에는 야 프로그램 거 같다니 소매랑 바보 나시하 득득산이 잡으노 지기니 콜라 집에 줘 하나 시망 딜레 와라 그 바등 탄다 위벳 파티 포함한 거 그니 바지나 그나 소나만 겐 블레기 니 바지 살링 니 시커버 그니 집어 뭐 자타 밀리 거버 아로 그니 콜라 집에 줘 위벳 파티 먹고 사나 그 탐바지 힌디 거버 아로 그 탐마 뭐 잉글리시 거버랑 거 그나 나만 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
1: पर आप सुन रहे हैं कार्यक्रम यादों की महफिल।

0: 노랭
1: 나 방난한 그지 그렇게 닦아와
0: 스무랭
2: 마야 독타야 노랭
0: 댓글
3: 아유 남자나 사두 만드시겐
0: 스무랭
2: 나도 노랭 그 전뱅자 어디 그랬으니 독도면 전체 점칭 어디 마치네셀야 사두 알아
0: 댓글
3: 아티아 척 끝이야 척 방난만아
0: 반탄 아로세레니

0: 사울왕
1: 달림이 코바 송자마발 코바 시자마 바치니아디 미츠바이니바 왈랑 플랭조 부처마바 투라 마그바바 벌시기니 엉클족 다운하니 바쁠 코자 앙아리 바쁠 게니 부디파 에나나사 데 시앙쿠보 살사 살게니 엔니 앙아라 왔다다첨 아이 와다우사 이바잉아와디 미츠바이니바 달림이 송자 박박 송보 앙리옥티 옥크리안 시옷다룬 플랭조
0: 와이니
2: 나 시망한 지다리 환타리 독재조구나
0: 사울왕
1: Chidari Tarijan and Chidari Salgama Kalirwa, Papa Kusongo,
0: Waini,
2: Tano Kriama, Pa, Tataramuru Savala,
0: Savran.
1: Oh, Dashi Chidari Kamau, Bong Mutal, Mutal Mugapara, Simansa Pataramurwa,
0: Waini,
2: Tilasawa, Pa,
0: Tora,
3: Maida Kanapa,
0: Savran.
1: Nangi Nogapa Waini, Chidari Kama, Gongramum, Tataram Baksharwana, Hassan Kabo,
3: Pantimitrana to Kamaria.

0: 사우랑 어미 저랑 판테랑
1: 사우사모지야
0: 사와사이
1: 하동사마
0: 사우랑 오왕 정우랑 아차이 연원 마칼도 꾸마나 구디도 낭투까 구독할 양투까 비야 암자이 마칼도 꾸마나 구디도 낭투까 건 앙아 올릴 양투께 본 네이코나가 올리엄 지조에게
2: 링근하러 나미

0: 왕완
1: 아이답산 낭냐 비박차리 그거 은타한 탐 리바프 칸데
0: 스므링 일양고 은타한 탐 리바프 라이보
2: 나시망 발람 상만이 타이급바 시리징 알월자니 박비 바골포고 크나 수하 득득산이 자문어 먹어버는 프로그램고 크낭스카나만겐